욕심을 겠네라 욕심을 드니만 내 때문에 내 뚝세워 준네라고 이놈의 석고름이 뭐 대답고 그랬지요. 이제는 한두낭에 넣어서 죽이 그것도 눈에 이든 약간 내신내 약을 기세니 남말 욕심을 드니 이만날 우매하면 이렇게 거진이 뜨 저도 폭닥고서 세망에 드니 폭닥고서 세망에 뜨미 이기지 대지기지 우매하면 이만날 족도 조고셈님도 이기지 대지기지 우매하면 이만 날족도 당연히 이누 이렇게 싶었다오니가 이만 이제 이사마소스네 나오는 것들하고 우매하투리다 오퍼스네 당연 띵이기라고 두비주아가를 덕심하죠. 이시마 이만 아키투니 아트와 뜨고 아키저가 에카트 기세네 우네 아트 아키투주아 우마키티 자가 카르네 아트 이만 내대고 떠오르시네 대원 나요 나시지트고 부티비라 오시마 미야나 우두메로 뜨고 코셔대야 우 아지기겠네 엄마고 대수만이 이미 뜨고 코셔대다 없다만이 아지 대수만이 대수 막수가 왔다 저도 기심이 되네 이세망이 뜨다 이만 기나야가 함내 아토르 놈 이세망이 뜨다 간외지 요카카든 놈다 대원 이누라 왔다 아무나 숙박 숙리수마 있나 우미 아토 숙리수마 있나 저곳이 늘어 뒤따고 덕벅수기 이수마 있나 마음을 신입다가 두고는 눈에 이래 뒤따고 덕벅수기 대만 빙의기자면 뜻이 이수마를 위하여나 식지었네 대만 내쪽으로 못하는 백구시들의 바울이 제로 뜻이고 대만 아지깅이 때마 이때가 늦었고 싶고 이수마를 응답되더만 아지깅이 때가 늦었고 싶다고 하더라고 이니 이득구시도 과거다 없던 것 아지깅이 때마 이때가 이수마를 응답이 석대가 앞으로 갔다가 쓰므로고 만나 대만 내쪽 늦으면 육세우기고 숭이 뒤지으면 육세우기도 자꾸 하두나 아우르띠 이유죠 단내 작게 아스머로 뭐 백구시들 대문 이스머기 주인났다 엄마라 지깅 있는 거다 오미영아 이문 자꾸 하두나 아우르띠 유유 저도 HR 매니저 이문 하두나 비세니 이진이 아스머로 내꺼나 약속한네 아빠 Kadunatit itin niya simaruni, university ni simaruni. Inuit itikushingani, university ni itin niya simaruni. Uburuni, okyo tatu niyo tokay. Inuushibiningani, university ni itin niya simaruni. Kaya man na chokuyo romimman. Iman na makuwa, inuit tay simani inuroktu. Jauh ini usah kader tahu tu, sama jauh macam suri. Kamu usah kader tahu tu, anuari kader tahu tu. Ok, itu ok usah kader tahu tu, sama kuningan ni aku dikshani. Tapi sama ni dok usah itu enam ni, sana jauh ni macam tak ini. Kami ada di tahu sama kuah, rubber boot. Kita kaya jauh ni macam tak sama ni. Kami semua yang nak suka itu usah kader tahu tu. Kamiok tahu yang nak suka kesini juga yang ini atau orang ini baru nak kaya orang ini atau orang ini saya pun kamiok tahu semua suka saya pun nak take orang yang saya pun ni dek kosak kalau tu coba kalau yang mengit tu kau tidak jauh kau itu tidak orang mata. Inu juga kau yang masih yang minat, kau yang masih juga yang minat, sama kunang. Minarin nak kena jaga apa tu? Ini kusi tak kahat ini minat tinjau. Oh kau sih kahat ini minat tinjau tu. Semoga ya aku kata tu mana. Ukuah ini ni asyik mungkin nama kau je mungkin. Ini ni asyik tapi kau ini. Tujuan nada tatu rotu tak semua. Tama ku ini udum ina rotu. Iman unik kau nada tatu rotu tak semua ni inu se kedok